0: Thou have our complete trust, devotion, and love, O the most glorious, three reunited, utmost powerful, God, Timkuotu, and the Son of God.
1: Heartfelt viewers, we thank you for your company for today's episode titled The Secret of the Past and Future, Part 7 of 12, on Between Master and Disciples. Up next, we have A Soulful Journey, Inspiring Spiritual Practice Through Art, Part 9 of a multi-part series in English and German, with subtitles in many languages right after noteworthy news. Please stay tuned to Supreme Master Television for more constructive programming.
2: Being vegan, having peace, doing good deeds, life is a feast.
3: Our programs offer many languages. Please visit suprememastertv.com/schedule and suprememastertv.com/BMD.
4: Naše programy nabízejí více jazyků. Prosím, navštivte suprememastertv.com/schedule a suprememastertv.com/BMD.
5: Also, be sure to follow us on our socials, YouTube, Facebook, Getter, Instagram, LinkedIn, Nico Nico, Pinterest, Reddit, Substack, Telegram, Threads, TikTok, Truth Social, Tumblr, VK, and X, previously known as Twitter, in multiple languages by searching Supreme Master TV.
6: A female Buddha will preach the ocean seal. In this time of terrifying upheaval for humanity, remember there is a hope. Prophet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told us that God will send us a safe raft to reach the shore in the midst of fierce storms.
7: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피가 말라서 또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는다.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이 저녁이 되면 죽어 있다. 열 중 한 가족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6: We can lean on the Savior, the Messiah, or King of all kings to guide us to safety and our heavenly home.
7: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마를 때, 구시대가 끝날 때 금이 나올 것이다. 금은 구세주의 상징. 전 세계의 나비, 영적인 수행자들이 빛을 보고 올 것이다. 천하만방에 빛이 비추일 때 세계는 완전한 변화의 시대에 들어설 것이다. 그분은 이 시대에 천국에서 인간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봄날이 온 것을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동과 서의 운이 하나 되고 번창하니 잎이 울창해지고 가지가 뻗어나갈 것이다. 오직 여성만이 이 운을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6: Here, Namsago specifies that the Savior who will come during the apocalyptic times will be a female.

0: 인내를 갖고 가시를 자르고 또 잘라내어 오른쪽의 사람은 사업을 성취할 것이다.
1: In accordance with Confucian tradition, which was prevalent in Korea during Namsa Go's era, it was customary for women to sit on the right side and men on the left when people gathered together. The term right you again suggests that the savior would be a woman.
0: 활시위의 화살이 끊이지 않고 쏟아지는데 여자 부처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네.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이 기일인가. 시비와 풍파가 끊이지 않네. 역경을 어찌 피해야 하는가 하니 묵묵부답으로 쉬지 않고 나아갈 뿐이네.

0: 십승 진정한 가르침의 위대한 왕은 전능한 신이시며 악을 극복하는 해인 수행법을 전수하는 진인이시다. 해인을 사용하고 적용하는 분이 정시 올바른 자로 천국의 황제이다. 그는 모든 덕목을 상징하는 진인이시다.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근절하기 위해 어머니 스승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여기서 어머니는 다시 한번 구세주가 여자 부처임을 강조한 것 항상 외우며 해인을 수행해야 한다.
1: Nam Sa Go clearly predicted that the symbol used by the heavenly emperor would be the ocean's seal. Indeed, the direct transmission of Dharma from a master to disciple is known as mind seal or initiation, yin qin. Moreover, Supreme Master Qinghai's name in Chinese means pure ocean. Therefore, ocean seal also means initiation by Supreme Master Qinghai.